0: 자, 3:59 minutes. 이때만 어제 저 아프샤문요. 제라이트나 비마코아히 마나마 공고 좀 사는 애한테 나나시나. 가 시리티 코네 캄삼비케니. 18 horas.
1: Rádio Moçambique, Inhambane,